바치 참수리 꾀꼬리 볼록병아리 개똥지 바귀 기러기 큰부리 제비갈매기 사물새 홍방울새 검은 사막땅새 솔새 사촌버들 솔새 검은머리 보훌대새 팔새 쪼개두루미 바위종다리 삼계개리 택구엉이 호사도요 붉은머리 오봉눈이 설계참에

0: 짠이다. 아 예.
1: 사겠어.
0: 짠이다.
1: 짠이다.
0: 짠이다. 짠이다.
2: 짠이다.
0: 아 예. Now look here, I want that guitar to fall in on that. Tighten it up now. Oh yeah. Now tighten it up, Augie. Yeah, now everybody tighten it up now. Now look here, we gonna make it mellow for you now.